0: 비도 그만 비도
1: 바람이 안 왔구나 헤이
2: 地道一阶一阶全挖完了，咱有天大的本事也施展不开，
3: 走，绕灶口看看去。
2: 嗯，丽丽，离开。嗯。